0: 있지 않아?
1: 어?
0: 어? 나 할 말 있어.
1: 뭔데?
0: 넌 정말 최고야. 너의 그 노련함.
1: 어?
0: 아이, 그 모두를 제치고 붙게 잡는 너의 힘은 정말 최고였어.
1: 아이 좋아.